0: 아, 오빠 나니 오빠
1: 이미 거 하나 먹어봐우 에디슨
0: 하나 먹어봐우 야 tanganku tapi yang masukin sulit